0: 이란으로 발사됐을 가능성이
1: 受烟霾天气影响，新加坡全境空气质量继续处于不健康水平，游客纷纷推迟或取消旅游计划。当一些户外